0: You are listening to 16 kleine noise etuden, 16 small noise exercises by Stefan Beck, brought to you by Radiator X from Radio X. For more info on this show, please go to www.gunst.info/radiator and or www.radiox.de as well as to radia.fm.
1: The art of sound, the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2: Yeah. Recording?
1: Yeah. Yeah. Recording? No. Yep. Yeah. No. Sorry.
2: Amaro. Ah.
1: 영국에 하고 미국에 라디오에서 연주해요.
2: Really?
1: 네.
2: Wow. 뭐라고? 이거 뭐야?
3: 영국이랑 미국의 라디오에 이게 나온대.
2: 아.
3: 이거 뭐야?
4: 야 영국이야.
2: 야 영국이야.
3: 와. 나 영국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데.
2: I like 영국 very much.
5: I like house.
1: Good.
5: Okay. 시상시.
2: Oh, good. Wow.
6: 이거 우리가
7: 바보가 이거 말한 거
6: 라디오에 나온대.
5: 이거
8: Thank you.